당세 당스 데미니가 고 지송 공원에가 레레포트 당스 샥마레레 그 막날 한 포지니까 달미 힘비하자르든 민세질 후라이 꾸데티가 데페리스타니 로스톤든 주포타스 비자한나미데 메 샥마 상게세질 부고이 랑 포지니가레레 마오네가레 부타스파 파자알라쿰 까스피 마쿨 강요 탁스피 쯔익쯔식 장미 슌지쯔식 네스트 나부쯔 칸지쯔식 콩 슌지쯔서서 호다이 남불라 콩 알락파톡바메나 자한나마숭 뉴 수라이 아사비필 호라쿨 아야 아가 괴피아냐네 케레나 괴야냐네 아사비필이 와카오엔티 헤드마드라